morning, Friday. DJ 달디, DJ 수, 신희준 그리고 시아 PD의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평소와 같으면 옆에서 함성을 질러주실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DJ님들께서 모두 출장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오늘은 말보다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봄노래 특집입니다. 시드니에도 찾아온 봄, 꽃도 피고 햇살도 따뜻해지다가 이번 주는 날씨가 굉장히 좀 짓궂었습니다. 비도 오고 이게 봄이야 겨울이야 할 정도로 춥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추억 속 봄부터 새로운 사랑의 설렘까지 함께 해볼 수 있는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봄은 저마다 다른 색깔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봄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첫 번째 노래로는 악뮤의 봄 색깔 골라봤고요. 두 번째 노래는 봄 하면 생각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죠. 듣기만 해도 어깨가 가벼워지는 로이킴의 봄봄봄 두 곡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번째 블로그로 준비한 것은 꽃처럼 피어나는 봄입니다. 봄 하면 역시 꽃이죠. 그런데 같은 꽃을 보고도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유의 라일락. 봄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출발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올봄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꽃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있네요. 지난주쯤인가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본인은 꽃길을 찾아가지 않는다. 잡초가 난 길이라도 꽃을 심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다짐을 적은 글을 보았는데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문득 아, 이 친구가 꽃을 심고 지나가면 만약 뒤돌아본다면 그래서 제가 답글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대가 지나온 길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꽃길일 것이다. 응원한다 친구야. 뭐 이런 투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꽃길 걸으시길 바라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꽃이 피면 마음에도 설렘이 찾아오죠. 친구인 듯 연인인 듯 그 애매하지만 설레는 관계를 담은 노래입니다. 소유 정기고의 썸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home with hard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ard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Hills Sanctuary House is all about building connections and supporting emotional well-being in the Hills District. In addition to programs and workshops that serve our community, our podcast, Finding Sanctuary, focuses on honest conversations, bringing hidden and often avoided mental health topics into the open with special guests, industry professionals, and community thought leaders. Listen now to Finding Sanctuary on Apple Podcasts and Spotify or visit hshl.org.au.
1: Alive 90.5.
2: Conversando con Luisa es donde la cultura, la música y la conversación nos unen. Acompáñame en Alive 90.5 FM todos los martes de 10 a 12 del mediodía mientras conectamos comunidades a través de historias reales y conversaciones poderosas con una perspectiva local y global, desde voces que inspiran y cautivan hasta historias que nos unen. Celebra la diversidad y sé parte de la conversación.
3: Imagine needing glasses or dental care, but not being able to afford it. The Mobile Eyes and Dental Foundation provides free eye and dental services in schools, aged care, community centre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ywhere you need us in Metro Sydney, we go. It's mobile. It's free. It's easy. Just search Mobile Eyes and Dental, an easy name to remember. But hurry. Funding is limited. Don't miss out on helping your students or clients.
1: Alive 90.5.
4: 세 번째 블록은 봄은 역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봄이 되면 괜히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고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죠. 이번에는 그런 설렘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노래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아주 적극적인 봄이죠. 제목부터 마음이 드러나는 귀여운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사랑을 전하시나요?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의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아마 사랑인가 봅니다.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봄날의 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봄날이고 날씨가 좋다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시드니에서 시드니의 봄날과 잘 어울리게 노래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봄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곡입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오시겠습니다.

0: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 8111 8121. That's 02 8111 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Station sponsor.
1: You're listening to the sound of Alive 90.5. Alive 90.5.
2: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3: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1: Alive 90.5.
4: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DJ님들께서 다들 출장을 가신 관계로 봄날 특집 노래, 봄 노래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덧 다섯 번째 블록인데요. 추억 속의 봄과 관련된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 거리, 풍경, 그리고 함께했던 친구들, 심지어 오래전에 내 모습까지 떠오르죠.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의 추억을 간직한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우실 노래인데요. 바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이것 역시 추억의 노래인데요. 그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과 소중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쿨의 All For You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봄 노래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봄이 왔다고 모든 사람이 설레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벚꽃 구경하는 연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봄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유쾌하고 색다른 봄 노래들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노래는 10cm의 봄이 좋냐? 봄날의 낭만을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게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봄에는 달콤한 디저트도 잘 어울리죠? 이 제목부터 달콤한 노래 달디 달디 달디 네네 맞습니다. 저 달디입니다. 비비의 밤양갱 준비했고요. 세 번째 노래는 문자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설레는 시대죠? 아이유의 상큼한 노래 아이유의 블루밍 준비했습니다. 이 세 곡 이어서 듣고 봄노래 특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1: Alive 90.5.
2: 자, 봄 노래 특집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봄밤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로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봄이라고 계절이 마냥 밝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계절이지만 때로는 오래전 사람들과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계절이지만 때로는 오래전 사람들과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하기도 하죠. 특히 저희처럼 한국을 떠나 호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떠오르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봄밤에 듣기 좋은 몽환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노래로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그리고 사랑도 어쩌면 봄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로꼬와 유주가 함께 부른 우연히 봄 두 곡 준비했습니다.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1: Alive 90.5.
2: 자, 노래 듣고 하다 보니 어느덧 오늘 봄노래 특집도 마지막 블록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블록은 다시 찾아올 봄이라는 주제로 세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봄에는 새로운 만남과 시작도 있지만 그리움과 기다림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언젠가는 끝나고 따뜻한 봄은 다시 찾아오겠죠. 그리움과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노래. 내년에 공연도 온다고 했죠. BTS의 봄날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봄을 조금 색다르게 바라보는 귀여운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하이포 아이유가 함께한 봄, 사랑, 벚꽃 말고를 두 번째 노래로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봄노래 특집의 마지막 곡은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 봐를 준비했습니다. 올봄에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밝고 따뜻한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 sound.
1: Your community.
0: Alive. 90.5. Alive. 90.5.
1: Alive. 90.5.
2: 오늘은 특별히 음악과 함께 시드니의 봄을 만나봤습니다. 이 다른 DJ분들이 안 계셔서 혼자서 노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명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뭐 경험들, 웃긴 에피소드들 이렇게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 DJ분들 돌아오시면은 또 그런 분위기들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 가운데 여러분의 봄과 가장 닮은 노래는 어떤 곡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영어나 한글로 Good Morning Friday를 검색해 주세요.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은 골뱅이 GMFSYD입니다. Good Morning Friday Sydney를 줄여서 GMFSYD로 쓰고 있습니다. 프로필 상단에서 생방송과 다시 듣기 링크, 유튜브 채널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좆댓구알은 방송을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디, 그리고 오늘은 옆에 계시진 않지만 DJ수, 신희준, 그리고 시아PD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굿데이 프라이데이!